0: 집에 문어 박았나
1: Iron Hero Put your drink in the air Welcome to the Baka